0: Future Voices. Voices.
1: Zukunftsmusik.
2: Ideen, 역시 과거나 현재처럼 인간이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.

0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1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
0: 저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. 제가 생각한 것은 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.
1: 'The future is not alive. It isn't even born yet.
2: The future is not alive. It isn't even born yet.
3: The future is not alive. It isn't even born yet.

0: 아들만 매일 새벽 사이 경기나 좋아지면서 전국 북부 중심골프 선두 번개 구박회 매일 새벽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비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겠으나 낮 동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
1: The future is down to earth. Down to earth.